0: 아래 쪽! 딴! 버스터 보러 와야 돼, 뭐하러 왔으면.
1: 비야, 또야!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!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이 아구 라 끝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는 너.
1: 야 Allah 이기 렘모 이기 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탕안구 양 탕안구
1: 로. 디디 캐나 다치 로 아예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모. 에미 버치 야 양. 탑이 아직 아빤 죽기 야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yang luar negeri ya bareng ya sugi terus y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nya. Happy birthday.

0: 사람 같은 거에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컬러 오는 거예요. 사람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
1: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2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를 쏴버리는

0: 말만 맞춘 땡긴 게
1: 그쵸.
0: 걱정할 신경 쓰세요.
1: 말 듣지 안 해도
0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2: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.

0: 제시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제일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다 달라고!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.